0: 와, 수파,
1: 수파. 뭐였죠? 이 웃길 러몬덧도르 본디리 파트다 어떠 펠나 너에 보질래?
2: 나도 보질람. 근데 파트다 보스케 잡에나 또고.
1: 에코노 손대호.
2: 나 틱다 너에 마네.
1: 러몬덧도르 칼로티리 파트. 아까스 테케 돌때 빠리 찬. 덕이 또미 전원아 찬드보디.
2: 아, 되게 같이 내 고도 말게라 못해.
1: 내고 내고.